0: 빵 거래야 파퍼리.
1: 그럼 처음 2009년생.
0: 맞아요. 아따우모노 인포터트니 리즈빵 거래야. 느리는 지게보 아재.
2: 날라도 꼴빨리 기라마 가려나

0: 스포츠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1: 이니디아 브리타 터베루 디 제팡 덴 코레아. 지금부터 티켓 플러스입니다.